마르케팅 딱 보고 거기 앞에 뭐 진정으로 하는 하이 하이니 살까마 판도 기필 파비가 너럭 바이 꽉 살리네 해네 파리 따보 큰알라이네 르샵몽 승어 르샵몽 르샵이 큰알라이 사부니 르샵몽 르샵이 큰알라이 사부 르샵몽 르샵이 큰알라이 너럭 큰알이 동리 큰알까이노 사위 만나이 파리 사위리 신하건 따보 큰알라이네 르샵몽 닐리마 대볼마 르샵바니

0: 있습니다.
1: 하 이런 검은 안 보용 정말이야. 너디 라니마로 허머니 마이 리노바 기타 와세만 알겠지 나.
2: 오케이 오케이 여보 오케이 타하. 아야다 뭐 왔으면 그 트러블 그 스토어 잘 산대.
1: 그거야도 엄마 사슬랑 꽂았을래. 에이 사슬랑 니네 다니 페이퍼에 땅스는 기타 간다그라디.
3: 나성 안 문제라 화이자시 사통 고통마 코란 로마니 저라 대러부마 터블리야 나러부 하야자야 마이티 마살라 리야 마누나 리야 르자 대보라네 로토 브라네 카이메니
1: 보라레 마모 사이카보 사슬라 저버 칸타나 기타 간다그라디 랑케 랑파나 로샤네
3: 나서 안부르 토크몽 로토크몽케 오펠정어 기타마 보이 테메니 니럭노 칸테바 아니 버타부티 러블레
1: 저버 칸타나 부사샤 저부 브라라 시통주 기타 간다그라디 올레 히 랑파나디
3: 히 나서 아세자세 카자마니야 랑앙 사모나니야 앙탕카
2: 헤이 사슬랑꼬라 담마스 꼬 바스 부스타이차마 우마마마니 러바 쌈 카타보 라자나라 칸타이마니 능 쏘는 기야 코라 능 쏘는 기야 코라 쏘이 카마니야
3: 앙 부스타이차네 다쳐 라자니 랑 부자바이 다박지니 부사부테 어떠이 카마니 하야 앙탕카
2: 아야 담마 꼬 꼬라 쏘도 사우 상한데
1: Kasih kaya dah. Dodi angkoyong mana saya nak hidup. Ah, ayah datang. Ayah. Ayah angkoyong mana biasa asing lah. Ayah,
2: kau yang tahu. Ini kerja macam apa sih?

0: 비랑 부자바이 브라더 니마꼬 니마꾸뇨 천둥 도클라이마야 오마꼬 니마꾸뇨 수아 님께 라가던나 마니꼬 뜨마 클라이카이 바보 오 코라니 두르비코 무사부 뜨이럽니 무카통 사마니 카크장 로마야 함께 라니 꼼라 데비니 카클라니 투이 오 그탈 하오 클라이니 마하라이
1: 에시레 넌 알아도마
0: 나이디 마하라 브라더 니마꾸이 देखा छोड़ा को जेंद्र ने बिठा बोते
2: ओ ताने मुक्त
0: मावा

0: 모의 모두 내가 그 안에 성나라 영의 성당원에 안사라에 가도나
1: 모나 등받등아 응자가니
0: 아우 안사라에 가도나 내가 내 나라에 바카다크라다 걸어 공라드이 파이나이 내가 내 나라에 내실 그 다음에 그런 로만이 돌아와 그 다음에 그 공라드이 클라이나이 안사라에 가도나 Hey, my mother, they're fucking a catalog. Missy, why did you put a mark like this? I'm not.

내 손을 벌레 차이니 나량 문을 셔타니 트이바이 너희마 띠고 캐시 넌 데서 어멍을 하르시나 헤 아마 너마 문을 셔대 문따디 난 라쿠스데 올레 아마 안고 문을 셔타시 아니 카클라니 트이 나시디 치르시디니 꼭 사다카니 독 দানি কমলা দেবী নিক সাধনা তখন।